0: 비양탕카 공부 바랄래 바르카
1: 아, 선우.
0: 동굴
1: 살살니 바기 땀드네 때 동물라서 다 있기시야.
0: 안케는 그삽 칸케는 코랑 놓게 쉽게로 삽 뭐야
1: 아,
0: 아니
1: 이제.
0: 소돈이 말싸 그 들어 삽
1: 이거 소돈을 잡대 안 소돈을 잡는 바기 이놈은 사이 동능 개새비를 잡는 아니 여러 내방는 바기 피 역사 동능 제제서 무슨 때니 코랑나 사람이니 이래서 브리카나리 만호드니 양 니니 로비 동우
0: 콜라키르 사나
1: 이능 벽을 잡 제니는 바카오 파이미니 능 완수도로 안 그래 어 마이크 셋 그래 능 완수도 하니 아수 이종 이노 거를 잡이 동
0: 이게 번호 코랑 테이스 스케일 구조 못한 신이다.
1: 너 스킬 구수고 보노 타이사 카이디

0: 또 기사 비사리 만한 기사 쿠투 가인 거 아기나 저라 그렇게 하다 보 아기
1: 아.
0: 그래서 뭔가 땅 서티 클레르카 카레르카 시르카 문 비상가 사베르 칸칸케노 비르 자기 창화라 자몽 다니는 몽뭐 앞으로 신이 자기 창 다우페 기사 쿠투 가인 거 같다 뭐한 속는
1: 빔 자라 아마 클라이네 버럭도 따복 자라 아노 콘주 보기야 허 아니 몇 때문 기슈 이 아와 미약해 되마 근데 제 가로네 안 원석만 있거든 캐세들 마도나 릴리스 클라이 코랑 노 앙주디 샤와 칸게 버려 버럭 아노 신인네 낭만이 샤르테오 주디 시버럭 리헌 가게 아픈 앙 신이 잘못했다
0: 너 우머르 뜨르뜨르케 라이 창이 동고 우머르 뜨르뜨르케 방의 동고 땀흔이 완숙고 우머르 방의 창포노 사제 살자 니 니제 안나 하르몽노 만나는 근데 완숙나는
1: 아살랑 카이토 마나히앙 아사 카이토
0: 너 벨라 벨라 카나 함바이 따 쿠카 프롤라드 테이 카나 카나 제 카나이 동네 로랑 사나무송 티니 양 멜라고라 암세니 앙 실가디 파싱 파쇼 바자카 따 쿠카 프롤라드 조마티아 디니 노고앙 디나 수비 보베 콕 살라이 동네요 르삽 뭉 비니 벨라 카노 보 그릉 테이 르삽 나 무송 자고 테이 비니 부스캉 나하르몽 르삽 무노티 카방마 카방마 비니 티아르 클라이작 아토고 아마 헤그나 사카노 카나 카나 Tiruk tiruk kan ja asing no ang siteng tiruk tiruk ke kapa mo ko sala kya rasa mo bini kana la kya jora kisi sa prolat ni nahar ka ang prolat nono belai belai kan hambai maro o jora ni ni kisi sa jora sing no raman bagai sini FM ujun to elam kan ngapan ro belai belai kan hambai prolat nono hambai
1: Hamba.
0: kana itong nai kani taku kate buksu no belai belai kan hambai maro o jora tiun kai kana itong mani bagai 101.6 MHz FM ujun to no FM ujung itu tabu ke nerok asuk jurti kena ka elem kering pandano elem kering pandano ang tak kok ke prolat baik kok ke salai tong lain mani bini elang mani kok donor kena ka tinin bagi asing ngisiteng jodoh kena itu nerok no belai belai kena hambai kulum baik ya.

0: Hello, 남수고. 차단 넘버만 봐. 하이동 가방.
1: 구리야 속했죠. 아니니가 무슨 무슨 말을
0: 아, 산자 간판 나분요. 차,
1: 아니
0: 샤워를 대죠.
1: 나무 마하트 것을 소리가
0: 어, 코란 것도 사이마이 안 되냐? 오모라 숙방 칸이냐? 악마,
1: 아니죠.
0: 오모 다시라 돌라 신동다.
1: 맞다로 숨나죠.
0: 아, 한바이. 멜라 한바이. 에, 좀 오버는 와야지. 뭐니 니니 타래 좀 아이게니 땅머니 뜨머니 꼭으로 왕성머니 꼭으로 가나무 좀 거. 샤워디.
1: 이러고봐 안 그거 비라치셔노 호스라이레이머니 마이 몬사카이차
0: 아차.
1: 몬사카이차인데 사우카정부불라
0: 아, 동투마저라.
1: 아제 시빙모드 연망하 아우사우 판레이 뭐 수건 빠이네 내가 또 영화서 뭐 와드 이만 타스타글리아 가서 빠이기 가사 미셔 뭐 스마 팔리와기 바 미셔 뭐 어서 가리 고르 아보 라이스 마톤 에버 나우 에 따보 그 고쿤 못 해게 뭐 사러 보고 농 아시아 리 사건 농 사바캬
0: 아, 저 벨라이 한 바이 원서 와가 함께 동네요.
1: 아니야 앞으로 왕 따오 왜 기타 아람 캐노 또 그러고
0: 와. 더블브레 호클라이나 클라이리아.
1: 슬라이야 땅 그렇게 보라
0: 오, 누군가 이모 볼랑 그리샤.
1: 그렇게 하라바 바가만 그래 바 그렇게 아니 또 그렇게
0: 그 무야 혹시 마세요 난게.
1: 하노 에이 아이시마사오
0: 바이 마자오 대우 볼랑 비신고.
1: 하이 그렇게 하이게 또 나이게 편만 뭐
0: 뭐노.
1: 아야 차 너는 꼭 하이게
0: 에,
1: 편만
0: 차대.
1: 좀
0: 에, 차대.
1: 오 시냐 아굴떠라 그거 오늘은 클레이 간카라마니 안남바랑 마이야
0: 아차 나이그라나 앙샤
1: 하이 개만은
0: 아
1: 뭐라
0: 나 아니라 동너니 꼭 앙나이 두기 나이그란 동너디 눈꼭 차디 샤이도
1: 안거든 과
0: 에
1: 과당 카다나 그런 기사
0: 아차 눈꼭 차디 차디 나무 나이 두 가리야노 게그 더블 캐 캐터펀트로 클라이오데
1: 캐톨동관이
0: 그래 클라이나 클라이리아
1: 클라이오 보르고 클라이오 또 보르라는 그런 거 봐.
0: 오, 안개 또 이동 와요, 파싱.
1: 신이 또 있던 거.
0: 오, 아차.
1: 또 있던 신이야.
0: 뭐니, 점프 핫,
1: 모르고
0: 점,
1: 잠깐
0: 아, 점,
1: 물어봐.
0: 쉐만 아버님 미신이 제가 뭐, 와디, 와라, 와, 온라인 플레이.
1: 나도 그 신이는 꼭 이샤둥 파이블라. 점프 에리아 판으로 이샤둥 하였다.
0: 아차. 아차, 만카, 슈딩 게.
1: 너.
0: 지로 3?
1: 지루
0: 3?
1: 딘
0: 에, 딘, 아트, 액,
1: 지루 3 8
0: 원,
1: 1
0: 투, 쓰리, 투,
1: 2
0: 쓰리,
1: 3 4
0: 투,
1: 2
0: 식스, 식스, 투,
1: 6 2
0: 쓰리, 파이브,
1: 3
0: 파이브.
1: 3 5 안
0: 나,
1: 4 4
0: 복합, 파이브, 쓰리, 씨. 파이브
1: 파이브 트리
0: 예 불라 파이브 올라 트리 앙 사피아노 농
1: 동그라미 안 타고 사시네
0: 아 아저 샤딩 게
1: 안 타고 사시네 지루 트리 에드완 그때 투 트리 투 시스 이렇게 투 파이브 트리
0: 자석가 자석가
1: 안 봐이너는
0: 아 근데 인터넷 때문에 꼭 그러나 무슨 거아
1: 가만만히 그 캐도고 클라니 그레이 먹을 땅에 그렇게 바보에 막 땅에 맞고
0: 아, 뭐또 드라마 파이까 안간 누룽니 또 누룩 땅의 시 돌머니 게 땅에 보
1: 동네
0: 동머리야
1: 나 땅바
0: 땅에 보 동머리야 캐다 반들 뭐 키비 동머리야
1: 아이다 클라니 그레이
0: 아
1: 먹을 땅에 그레이
0: 어버 캐다 보 하시더라 카 캐다 반들 클라니 보 그리카 클라야코 동머리야
1: 뭐막 사유
0: 자들아
1: 뭐
0: 번호 막
1: 그런
0: 하유 그 땅목 하니 봐 카시 동토 영탄구
1: 같은 거 보러 키러 허리 한나 봐. 그것도 뭐 그렇게 내가 나오고 막 살까. 엠네 신경 때 타고 바간 멍청이 쳐.

0: 내가 당신들 거래 뭐
1: 너벌 시바 영원 줘라 아아
0: 그러니까
1: 아이겐이 거그럭도 무이드 번 당번이 드면 거그럭
0: 아직 그 아직가 아 아직 당으로 볼까 아직 참여가 없네 없었습니다
1: The one, 와 동고 볼 동고 아 동고 미한 동고 또 한 동고 하 두샤티 백 동고 근데 다만 게 비알 엉 어쩌라고 지니 뭐라고 아부터 원 와싱 제 디바
0: 한자
1: 머니 안 크나머니 스라이프로 제 안 크나머니 꼭 녹 녹콩 흘라프로시 녹콩 거 동고시 와다니 나이 녹콩 흘라보폰 하야 디바
0: 아
1: 타바 송고시 무야 바자오폰. 이렇게 뭐 덩거로도 이 각도도 이 아바르사로미도 오폰. 그러니까 호거 호커라 한게 마이콜 옹고 시핑 옹고 무이 옹고 타이 옹고 토라이 동고, 아, 간타 동고, 캉라이 동고, 뭐니 캐다 반토 동고, 가이케 옹이 탄고, 다분히 하야쇼 비티시라는냐 하스라는냐. 다몽이 비아로자라 왕 아버는 원석 막 하요. 다몽 원석 타는데 대라망 파이나 물어보아보. 다몽이 가까는.
0: 뭐 어쨌든 당연히 가져왔으니까 아마 이
1: 생각하라고.
0: 아아 차. 원석 뜨니까.
1: 응.
0: 당연히 가져 참은 거. 그런 내가 당연히 가져 가지고 참은. 그러나 하자고.
1: 아하하.
0: 한글이
1: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